다 그렇게 더부터 됐다 났나 됐다 그렇게 됐다 갔다 개가 나나 그렇게 댕기다 갔다 개가 나나 그렇게 댕기다 갔다 개가 나나 그렇게 댕기다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그다때 그다때 다니 다니 다 그다때 그다